0: 깜짝 예미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플라이
0: 깜짝 예미 존!
1: 마다모 필리안 임포텐 루칸 건강한 바가이 석칼로워커
0: 깜짝 예미 존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미 존!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Choy, pamahal ko may kape, Choy.
3: Ano nga kape? 3-in-1?
2: Ay, hindi na ko na, Choy, ah. Ang kinanglan ko yung subong niya, stick to one.